0: microphone. 직행장 막았으니 야니서 좋아 들려드림 나의 호흡 막혔을 때 마호 막세지오 도마 호흡 호흡 가나지 Generation 막소 내년 만나 잡아질 보내자 Time silence 바야카 아니지 Flux 화면 만파 주다 보자 벨리지 I walk 신세니 방구 사이퍼 방구 세스 때나 먼지머 마녀스 압수 대수 균형 로이 컨다 비굿 무지개 웨이스 구도 믹스 빅 남아자 방수의 본지 우스만 상투사 도디다야 후스레코 대시 비탈 진보 미스틱한 만남 차후 안파블론디 빅쇼 우바지
1: 바야 빅
2: Et tous les autres artistes que j'ai pas cités.
3: C'est plus triste, c'est plus long, plus sensible, plus violent.
4: Les 4 et 5 septembre 2026, le festival Les Belles Journées est de retour pour la 12e édition. Retrouvez Gaëtan Roussel, Ben Mazuet, Feu Chatterton, Suzanne, Marguerite et Sam Sauvage au Parc des Lilates à Bourgogne-Jallieu. Pour plus d'informations sur l'événement ou pour réserver votre place, www.lesbellesjournees.fr.